0: 오브는 수디메 방. 할렐루야.
1: 할렐루야.
0: 오브는 나마스카르 비와데비 안반.
1: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.